0: 약간
1: northbound 99 from Elk Grove Boulevard.
0: 사비가
1: 아니야. Black BMW with no license plate.
0: 사비.
1: 11 Boy, Mach 1, 3, 3.